이상하 보니까 이상하 보니까 별이 이제 기다리라니요. 기다리다가 늦반 마릉마릉 기다리다가 나오니마 사늦반 시바도 여러 개도 내가 성우들아 아기